0: 어다 지 바르듯이 뭐 조금 줄을 써본 어디서 대디 인 디가는 내 배경 넣어야지 대신도 상하도리 태고 쓰잖아요 근데 태고 시중 안다 가서 우리 받아 주사나다 발리니 송샤베 안다다 탱맹도 슈네민도 다 되는 데변이 탱맹이 도디디기네 송샤베 주저디디 다라 규파르도 침베 태베도네 송샤베 친구들이 있는 배격 디시를 샤베 타라 아니 상하도지 태베 아니 동료들 손으로 살을 샤베 아니 파이는 저도 디강이야 내 배격이 그래야지 차대 열에 마다 태보숨 센 타니시체 엔 디르 소소소리스 아니 어디 가셔야기 아니 거기서 태면 버렸어 알아 나도 태심 버렸어 알아 나도 상하고 버렸어 알아 시에체 아니 상하고 인생 상하고 캐치는 누워를 뛰어먹은 소로 제주 세배 때 늘에 뛰 모으는 소리인데 가시 가시 양 사오드는 용대기도 와. 아, 너도 제디 멍다 뛰기야래. 마시베다 간다들이 뛰는. 죄송. 자, 네 이미 늦잖아요. 아다오 상하도지 태보세야지 태진기 쿵진 말이. 아다 지난 태보시 중이 다 태면리야 년두기 태보다 랑산지 태보 니체 태보 숨 쉬는 숨대야. 다지 흉란의 숨쉬어래. 그는 털도 태고 숨 열에 여말에서 알아보고 다들 내시는 뭔가 연대기도 와. 사실 내 인도 태고 숨을 타니는데 지단이 또 숨이 쉬어서 제외이나 니아랑 창승 말해 니아랑이 창승이 수용되기도 와. 태고 치중이 있으려면 따고 니아랑이 직도도. 그래서 와 가다상아 도시 태고 사실 태진이 나는 차례야. 다 태진은 낭색이 있는 기관을 주면 되고 대부상아 도시 태고 왔어요. 대다수가 신인도 그래.
1: So, in this regard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of vehicles and so on,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is that because of the language of the different vehicles, the lesser vehicle, the greater vehicle, and within lesser vehicle, the disciple and self-realized ones and so on,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on part of some individuals to really understand these different vehicles to be somehow unrelated and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which is a totally wrong way of understanding the Buddhist teachings. Because if you look at the teachings of all the vehicles, in fact, you will understand that all the key teachings of the Pali tradition, the Pali scriptures, which are al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councils that took place following the death of the Buddha, which are enshrined in the Pali scriptures. And the main subject matter of these scriptures are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n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teachings on the 12 links of dependent origination. All of these teachings really are represent the basic structure and the framework of the Buddhist path to enlightenment. And it is only on the basis of such foundation one can then speak about the relevance and the validity of those other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Mahayana, the great vehicle scriptures, such as the teaching on emptiness, the six perfections or the 10 perfections and so on. So it is on the foundation of the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the lesser vehicle scriptures that one can then add the other practices such as the six perfections and so on. Similarly, it is on the basis of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Pali scriptures and also the foundational teachings of the sutra vehicle, the perfection vehicle, one can then add on to them the uniqueness of the Vajrayana teachings and the practices such as the deity yoga. So without the foundational basis of the other teachings, there is simply no relevance and the place for the teaching and the practices of the Vajrayana. So to have the understanding that somehow Vajrayana is totally independent from the other vehicles and the three vehicle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and sometimes there is also a tendency on the part of some individuals to proclaim themselves as the followers of Mahayana, the great vehicle, or follower of Vajrayana, the tantric vehicle, and then belittle the teachings of the ethical discipline that are found in the Pali scriptures, and also to

0: beneficial and suited for the, for a given individual. So simply because in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certain philosophical or tradition or a viewpoint or a certain path may be described as higher, does not mean that that is the best. Because depending upon the need of the individual, there will be a specific path that will be best to that individual. So once, as a Buddhist, once one comes to recogniz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one will immediately appreciate the need for the importance of greater spiritual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and in interreligious harmony.
1: Benna. Sanjeev cheba rang nang cha sha ne thakwa kho da ga ne sing gi dum de shone cha sha ne dum de shis ne yong de ge ba de da sanjeev shum den de dam ba de tham che gi dam ba dam ba shum den de khona rang gi na rang lu gi da wa de ga re so na u me ba da wa de da ying gu gi ba de sa de de yin ba yin de sa ne da khona rang gi rang lu de jang jang mi song ma duje kamda meba da dune ene dawa meda sungdu wa sa dine yimba yindu jomden degi chö sungya di kashur bugi shisum shinda korangi kandaji gombali ya pabshu ko rawang ko ne shenda ge ta ngol ya modim she she sungse ba mohim ba chö sungya ge gaba di mil phaya ta da sungba yindu zane Come the member, Minjave, that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number 그게 판도 전부 그 땡땡이 물어봐. 다 땡땡이 대모래야 지대거봐 뭐 매매 떠들듯이 미스버리. 다 뒤져 지금 것이 모래야 지대거봐 뭐 매매를 시작해 떠들듯이 전부 영해달라 지대거봐 뭐 시작해 떠들듯이 미스버 차르고요. 자상가 서든 미스버 시대에 다 양대 은이가 전에 시작으로 삼천기. 출루 패셰, 다 출루 쏘셰, 이리 패셰리야, 그, 지금 그게, 떠줍 직셰. 떠줍 되기, 줍듀, 럽셰 직셰. 니는 우와. 자, 다, 럽셰 탈리야, 패셰, 찌버리. 미상구 제과야. 참바, 닝지, 쇠바, 초시, 디지털이, 아니, 출루 상만나 찌버도 와. 자, 뒤에 뒤다, 두둔이 시기야, 두둔 럽셋이 시기야. 다 럽셋이 미스템리야, 즉 수야 즉다 럽셋이 럽고야 중전달라, 애니 맨날 감도 매배 개발래, 즉라 지도거보 여하래, 대거보 중고래, 쓸라나, 그게 럽셋이 누워차이온대야지. 즉리야 지도거보 여말래, 터도 더이 나가 거래, 중전이 터는 중고 여하래, 세니. 담배이나 그게야 럽지디 숙세 정해야지 너도와 자 딘데인데 떠주다 주주 럽지 니체 다 주주 럽지디 셰윤데 추루 삼아로 서브드미 수셔야 말해 소소 카드 넣어 찍어 오고 타네 다 강 잠버디 강사 들어 서슈디 차대야 다 떠주 서블리 럽이나 해지야 서블리셔 도래 남배 떠주디 다 패셔 서버래 남바랑 나네 차샤네 우마베 떠주디 서슈디 지람에 떠줄래, 도집에 떠줄, 도집에 떠줄래, 삼삼에 떠줄, 삼삼에 떠줄, 삼삼에 나는 이네, 남대에 떠줄래, 남주에 떠줄, 사버래, 링어리시마. 다 되네, 우마바. 우마바 나는 이네, 타녀도 랑생, 시행들래, 타녀도 랑생, 미싱에디, 다 사바. 좌대도 와. 떠줄만에 사바, 해주셔도 그래.
0: So, even in the context of Buddhism, we speak of four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Vaibhashika, Sotrantika, Chittamatra, the mind only, and middle way, Madhyamaka. And also we speak of the three vehicles, or the two vehicles, lesser vehicle and the great vehicle.

데네니 가서 우리 그게 롱메 추사 마용 되지 서준메 롱 난가 서준메 롱 남신 난가신 야팀리 난가 남신 롱메 추사신 기림 레이무도 와 자 지리 메이드산에 딘딘데비 다 가서 우리 그게 난주 토숨 강래 찰 강도 높사디 유명해 시체 봐라 다 유명해서 어다 지지자네 콘데 탐지 그 집어버로디 유명해서 되는도 와 자장가 대 탐지로 유명해서 그 사람 대장당 샤데르지 자들이 이미 인도다 어 가서 안데디 어다디 딘데 인도 딘데데보다 유명해서 예 가서 우리 그게 그러신 그들이야. 변화 정신양대사 아주 소원은 신기. 딱 육매 시바디 육매 외세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개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짐에 레몬이와. 짐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짐에 레몬이와. 얘는 타고 예상개봐. 자 이제 이르자네 레우스 레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서지 고송토수수 가서 제다 간다지 상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가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뭐 따지메디 마다 뭐 풍급지지디 딘딘데 예상 개베 정시 대절바 근데 이제 콘다스들로 냐바지 레용도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네다 마다 뭐 코에쳐 있네다 다 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就是他们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的父母就是
봐 데스 대한 줄에 도주 풍부히 연하네 소외 산재 나로차 기지 캄는 망복군 전주 선배 긴고르니 서수전다 마마기 멜롱 거거 잡아데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스로 얘는 나버타 진중디 코어다 양하는데 왜 최탐제 얘네 마게라 스리자네 다 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데 탐제로 외세게 인레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여나 천루메데바 자 네 그브레니 외세데라 두마체 송데아게 루브르도 주다 겐지 사도 계신스 아니 가르야 드네메데 그 옛때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댕이지 이마 이르서네 외세 두마체스 자 딘데 인디 코와다 냥엘렌데베 최탐제 옛에 마게라 자와 제네베 규모 때월에서 보여 줄로서 베르신 옛에 임베치스 예상게 베르신 대만이네 나와나서 보디 탐제로 대매 아니 하루 여자봐 人心 옛에 임베치 최탐제 人心기 냥엘렌데바 데 냥엘렌데바 데 춘봉간에 용해런시 풍봉간에 人의 상계 남르시바시니 전주서바시 人心 유신의 제발하무시 人心 원부시니 전주선배 人心 뒤신의 제발하무시 人心 류기 원보다 남르시바도 유의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 人心 당시의 무신의 초유 人心 이기 남르시바는 전주고슴 도주꾼두상부 人心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자원모 꾼두상부 人心디 대단히 예내 원보로 속으로 상계의 人心 인기 테 남기 주고 마이노스 人心 양대사야 남기 주고 야말로 고 人心이 예외로다. 어다 되는 시리. 테 남기 주고 마이. 대다 소수 뒤순다. 감순도 속은 뒤제다 뒤마체베. 최 탐제 랑게 셈레 그나메데스. 다디 감순무디네 셈자모 소한디 너가 틈문 것 같으면체. 다 안다디 랑게 셈레 그나메데스나디 다 눈메 시바텔 삼다네. 티 라나 티세 티겐도 여대바 저들이 이르자네 지게도 라스 소소도 보니 상제 전주 뒤니도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으면 우수십시오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숙제식 넣는 거 말해 숙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이해들 왜?

0: than others. Then the question is, what is the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well-being of self and others? So the difference only really lies in number, because when we speak about the well-being of oneself, we're talking only about the well-being of a single individual. Whereas when we speak about the welfare and the well-being of others, we're talking about infinite numbers of sentient beings. So that although on the fundamental level there is the equality between self and others, the difference really lies in the number of self and others.
1: 테네 진주네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대화 진이에바 되게 샌든 되려죠 직전 동에 진이에바 되게 랑든 되려죠 선생님 소원은 신기 에네 직전 그 감기 차다 윤기 대리 지금 이동 표준소보 탐절로 샌든 되발레 용구야래 샌진질 되네 용구야래 에네 직전 그 감기 지기다 짬미시바 그게 지기 가서 우리 귀버 타다 다가는 신기 뱅이랑 다져보 시워 쳐져보로 통대봐 대순절로 에네 라지번 짐비 다 가다 님이 차디야래 근데 이번 인도산에 진진이 견도 연대인데 야오 지시하면서 상무시다 너도는 아니 집어란 것 되지도 두번신이 되어서 니기니 캐버를 떠 쏘는 신기 다때 뭐 두배우면 구성투기 연대한다 나란주 커덤니부터 두 상무시다 뭐 있는다 전에 두야 매번 인도산에 니 강경한 거 주머를 쓰려나 아니 나란주 라지번 짐비 진지기 샹왕을 당시에 아니 진진 컬볼 대버리 라시브는 집에 진지다 다도 집에 댄진이 분들에게 챙긴 난게 양천 떠오셔 대버 인도산에 그들 들르다 내 대버리 또뭐 투명은 뭐 세당 잡아 뒤에 라시브는 집에 님이 쓰이네 시엔시브는 집에 탕도랑 시엔시브는 집에 코바 탐에도 빼버리 대버리 다가는 신기 당진리야 님이 쓰이 아니 당진이 간다 아니 님보 담에도 왜 싫어올라 이는 고발호를 잡아 다 대왕기 이는 어떤 것에 연대군대 뒤중앙이 말해 어떤 것에 연대군대도 귤왕 지기병인 귤심어놓고 아마 뒤중앙이 대내대부 관에다 진진이기 견도 연대도 야오 싶어 삼리야 참으셔
0: So having recognized the fundamental equality of self and others and also having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lies in the number of beings involved one develops a strong wish to relieve other sentient beings from their suffering. And then here next, it is important to reflect upon what is stated in Shantideva's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Bodhicharya Avatara, where Shantideva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hat all the problems and the adversities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f self-centeredness. And all the joys and the happiness and prosperity that we see in the world are in the final analysis consequences or effects of the thought cherishing others. So by reflecting upon these statements, one needs to reflect deeply upon the shortcomings and disadvantages and the drawbacks of the thought that cherishes one's own well-being alone. And what are the benefits and the virtues of cultivating the thought that cherishes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And then when you do that, then you will appreciate what Shantideva sums up in the same text in the following, where Shantideva says that what more is need to be said? Simply compare the fate of the childish whose concern is only with one's own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Buddha and the Buddha, the fully enlightened one, whose concern is for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as Shantideva points out, that if we simply compare where we are as ordinary beings and the fully enlightened Buddhas, the difference between us is really the indication or the results of the difference between cherishing self-centeredness and cherishing the well-being of other sentient beings. So, our own situation of remaining continuously in the unenlightened state is really the function